두바 담부된 데 케빈 이네 샘젠징바 두 스트리트 에브리바 이네 럼차제제 트럭든 데 차빈 이네 초트야제 이네 딤 메드 메르 와잉 위치 잘라심 두스 트레브 트